0: 한 대인다 봤다 하면 이렇게 좋은 게 그런 게 이르나?
1: 아이고, 엄마, 독립도스 돼야 돼. 아, 니모 아스모도 뭐요. 프라프라 돼야 너가라. 바로 주위 사히디 뭐라고 타면 뭐요.
0: 저도 한 대면 있는데.
1: 나 있으시대.
0: 해봐. 맨날 만돈 난 날.